0: 마이크는 지워.
1: 그날은 그 마이 마우스 기사 나나 마구 다른 뮤직 엑스프레스 다음 번디. Selama 45 minit menemani anda setiap hari Jumaat 19:15 minit malam. Kenanganku hanya di Kedai FM. Music Express.